0: 이게 겨우 월급이야. 무릎 꺾어라.
1: By the way,
0: 우리 무릎 꺾어라.
2: 무죄발에 미리 무.
3: 또 페일 한번 지독한 자고냐.
2: 도전.
4: Radio Simba in Uganda. Hallelujah.
2: Mukulikeyo, muje mubadde.
3: Timba, ibagode.
2: Turn it up. Kuruba kona. Kuruba kona. Kuruba kona. Kuruba kona.